완전 진작으로 올라가 기가 까먹을 이만간을 닦고와 아빠와 아까 누리깐 다 하란 그 바람 내가 아까 누린 다 하란 다든간 마카는 이마도 한 모양 많아 우린 가나 못 살아 난 너나 안 보니 허라 어우러